咁樣我咪不如擲定嚿大石頭，等你想走都唔走得。呆佬好笨喎，呢次萬中無一失啦。哎呀，哎，鬆曬鬆曬。哎呀，乜你哋又係啊？唉，你真係睇嚟你哋搞得幾論準。搞到成粒都黄白物，哎呀，邋遢及污糟，想唔同你冲凉都唔得噶。哎，冲我噶啦！哦，弊啦，得翻细半粒，哎，都送俾外父做生日啦。嚟啦，哎，哦，行到入巷口，系啦，呢间都怕系啦。哦，排完啲草纸啦，即刻有只入。